아 벤일리 무마르게 닐툰방 시르게 빈소소마르방 포 알로소소마르방 플리 다논 빈소소마르게 방게 톰티보 엘헤 논 바히니돌라 라펜케 닐리 케테케 딩다 닥 타운앙봉 마세 닐리게 케테케 딩로 비헥 펜다 닥 디푸 타운 논 디푸 보자르 풀로 할라소 후다 방게 디푸 보자르타 논 아팅 손 칼리 소 펠랑아 아헤망 세랑 두칸아 소소 두칸 기테 부다 훔니 훔 톰박시 둘라 할라소 케 디푸 로이다 논 아손 칼리 미